저는 아마 가족들이 듣기에는 긴 시간씩 가족들이 안 보내서 care letters used her credit card information at 834.